0: 뭔가 아까 키썸씨 얘기한 것처럼 바다나 계곡에 좀 이렇게 좀 담가보고 싶어요.
1: 올해 그런 데 많이 못 갔구나. 못 휴가를 갔... 제대로 못 갔구나.
2: 맞아, 맞아요. 바빴잖아.
0: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물도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하도 먹고 싶고.
1: 그러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0: 네, 맞아요. 많이 먹고 네.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 다시 만납시다. 네,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즈가 네. 또 피처링한 키썸의 남겨둘게 듣고
2: 가을에 너무 좋아요.
0: 4부에서 다시 만나요.
2: 선곡 천재예요.
0: 안녕.
1: 안녕.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그랜드 오픈.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0: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운 여름철이면 빈혈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럴 때 우유 한 잔만큼 매일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없죠. 우유 속 단백질과 비타민 B9는 여름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등급 원유 품질 기준하에 전국 냉장 유통으로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나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이민희님께서 주디 축하해주세요. 18개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다 걷고 뛰어다니는데 안 걸으려고 해서 온 가족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면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네요. 덕분에 저는 예쁜 신발을 열심히 하나 둘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 신발 닳도록 신나게 걷자꾸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겠다. 왜냐면 또래 친구들하고 솔직히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조금 더 늦었을 뿐이지 우리 미니님의 아드님은 훨씬 더 또 걸음마도 또 잘할 거고 나중에 더 빨리빨리 무엇이든 잘할 거예요. 또 우리 6421님은요. 주디 미용실 가서 염색했더니 예쁘게 여신 드라이까지 해주신 거 있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혼자 네컷 사진관 가서 온갖 예쁜 척하며 사진 찍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노니까 제법 재밌네요. 이 여자들이 혼자 놀 때가 다 비슷하네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하고서 예쁘게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약속이 없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코인 노래방도 갔었고, 그리고 저도 이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스티커 사진도 혼자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괜히 그거 혼자 찍은 건 뭐 어디에 올리지도 않을 건데 괜히 그냥 혼자 남기는 거 그 뭔지 아시죠? 이쁘게 나왔으니까 오늘 또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6645님께서 신청해 주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그리고 0576님께서 신청해 주신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듣고 오실게요.

베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그리고 존박의 이상한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608님은요. 쇼핑하러 백화점 가는 길이에요. 오늘 쇼핑에서 꼭 건져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남편 신발입니다. 사람에 치이지 않고 예쁘고 튼튼한 신발 깨타고 올게요. 혹시 주디는 신발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신발 볼 때 일단 예쁜 게 중요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 신고 걸어 다녀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또 평발이에요. 그래서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밑창이 너무 얇은 신발은 좀 최대한 피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밑창이 너무 얇다고 해서 다 불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신발들이 좀 기술적으로 그쵸? 뭐 좀 발목이나 그런데 무릎에 물이 안 가게 잘 그렇게 정교하게 또 디자인이 돼서 나오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발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튼튼한 신발에 개 타시려면 뭐 러닝화 쪽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또 백화점에 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또 다 신어봐야지 알아. 신어봐야지. 이게 남편분이랑 같이 가서 또 신어보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은 그 직원분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뭐 또 교환할 수 있으니까 또 튼튼하고 예쁜 걸로 잘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7288님은요. 주디 아침 일찍 조조 영화 보고 나왔어요. 오디세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침부터 부지런던 게 하나도 안 아쉽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영화 많이 개봉했던데 현영님은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아, 저도 오디세이도 너무 보고 싶고 스파이더맨도 너무 보고 싶은데 오디세이는 제가 계속 그 창을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그 아이맥땡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야 그게 자리가 너무너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거는 그 티모시 샬라메가 그 주인공이 마틴 슈프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최근에 또 봤거든요.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봐서 또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 또 뭐 볼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이제 그 탁구. 탁구 영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우리 오해육사님은요. 저는 학원 강사인데요. 아이들 방학이 끝나서 저도 이제야 휴가를 떠납니다. 4주 동안 월화수목금금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일만 했는데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옆에서 열심히 운전 중인 나나 고3 강희 중3 담이 우리 두 딸까지 모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고3 강희가 신청합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밀번호 486도 참 저희 90년대생들한테 진짜 추억의 노래인데 우리 고3 강희 친구도 이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강희가 신청해준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0: 에드피아 국민인생
1: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언제 어디서나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끝곡으로 8663님께서 신청해 주신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0: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세 타주 타주 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8월 22일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방송. 여러분의 누구예요? 정민의 유상윤, 달팽이가 안주하신 고막 베프, 저 견디가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을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브랜드로서 컬투쇼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아, 그렇죠? 이 브랜드의 가치와, 아, 그리고 신뢰도, 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자부심까지 함께 한다면, 제가 쇼다논으로서. 아, 저는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이제 일반 제가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 쇼다논이에요! 할 때. 아, 그게 너무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를 길거리나 어디서 만나시면, 발견하면 쇼다논이라고 밝혀주시면 저의 어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특별히 뭐 뭐를 사주시든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쇼다논이에요 라고만 해주셔도 저의 자존감과 에너지와 텐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듣는 쇼다논들께 이런 말씀을 오늘 오프닝에 드리면서 오늘 8월 20일 토요일 대로 곤도고만한 방송 예약 문자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선아 씨의 예약 문자네요.
1: 어, 근데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가요.
0: 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1: 40년 넘게 대구 토박이로 살아서 서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0: 어, 설레기도 하시고 긴장도 되시고 그렇겠네. 여러 가지 감정이 아주 그냥, 그렇죠?
1: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는데 맞나요? 늘 걸트쇼를 보는 라디오만 봤는데 서울 가면 근데 얼굴도 직접 보러 가고 싶어요. 서울 생활 기대된다.
0: 와, 이 서울 생활의 어떤 그 묘미 중에 제일 큰 게 걸트쇼 방청이죠. 예, 물론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한번 보러 오십시오, 선아 씨. 서울,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기도 하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좀 이렇게 살기가 좀 각박한 곳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약간 그 대도시의 어떤 그 감성이 있거든요. 예, 한번 꼭 방청하러 오십시오. 대구에서 그때 오프닝 문자 보냈던 김선아예요. 이렇게 제가 혹시나 기억을 하게 되면 반가우시겠지만 하여튼 신청하시고 꼭 오십시오. 김선아 씨 서울 환영합니다. 웰컴 서울. 나이스. 자, 첫 곡 나갈게요. 신디 로퍼의 노래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는 가수네요. Girls just wanna want to have fun 이란 노래입니다.

0: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이건 오랜만에 듣네.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발랄했던 기억이네요. 신디 로퍼가 아주 아, 세상 텐션 높은 가수 중에 하나였죠. 우와, 지금 몇 살 됐나 신디 로퍼? 와, Girls Just Wanna Have Fun. 와, 그때 당시에 그 빨간색 머리 같은 거 막 그런 거 머리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디 로퍼는 지금
1: 53년생이에요.
0: 와. 근데 아, 73세가 됐습니다. 신디 로퍼가. 와. 살아계시죠? 예, 예,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디 로퍼. 로퍼를 많이 신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컬트쇼, 오늘 토요일 예약 문자 몇 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클래식 새우버거를 드립니다. 신상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신상인지 여러분들 두툼 그건지 알고 괜히 받아봤다가 아주 얇은 패티가, 새우 패티가 들어가 있으면 서운해 하실까봐, 예, 신상 아니고 옛날 새우버거. 예. 너 때려. 제가 좋아하는 거. 너 때려 버거 있죠? 너 때려. 거기 새우버거를 드립니다. 자, 8179님.
2: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친구 오빠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걔는요 왕창 사가서 연약한 저 친구 오빠한테 따달라고 할까 봐요.
0: 뭐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 와, 친구 오빠가 잘생겼구나. 그럼 막 설레고 그러나. 하긴 뭐 우리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동생이 예쁘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데 그런 막 이렇게 기대가 있잖아요. 그 친구네 집에, 고등학교 친구 집에 갔었는데, 예. 아하. 여동생이 그냥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어요. 착한 여동생이. 예. 1432님. 아내랑 미술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나도 가야 되는데. 오, 저기 그 키 아픈가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제가 할 때마다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엑스에서 9월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합니다만 여하튼간 전시회 보면 괜히 뭔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림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야구만 좋아하지만 점수 따라갑니다. 그래야 야구보러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물론 뭐 제가 전시회를 가지만 저도 몰라요. 그 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약간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 뭐 그래서 좀 가끔씩 갑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작가 뭐 이런 거 몇 명만 그냥 좀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서 할 정도. 자, 8738. 고등학교 졸업 14년 만에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갑니다. 설레겠다. 짝사랑했던 그녀 임현주. 우와. 그리고 경쟁자였던 문성민. 아, 두 명이 무척 궁금하네요. 소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떨리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거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짝사랑했던 그녀. 그때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물론 뭐 잘 관리되신 분은 뭐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저처럼요. 자, 잘 다녀오시고 어땠는지 후기도 한번 보내주세요. 임현주 첫사랑 짝사랑했던 그녀 만났는데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거 좀 대리만족이나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경쟁자였던 문상민을 더 멋있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문자 보내신 8738님이 훨씬 더 지금 현재가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샤베이 0777 긴 문자는요 확 합쳐버려 고릴라는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ure Show로 돌아옵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Now back to the old culture
8: show. Show, show, show, show, show, show, show.
7: Back to the culture show.

0: 오늘 들어가 볼 시간은요 바로 2023년 7월로 갈게요. 2023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그때는요 7월 25일에 수영선수 황선우 선수 아시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경기였죠. 1분 44초 42를 기록하면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박태환 선수가 세웠던 걸 깬 거야? 와,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2022년에 이어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의미가 아주 깊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BTS 정국이 발표한 솔로곡 Seven, V 발음이죠. Seven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던 그날이었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핫100의 진입과 동시에 1위를 한 건 이 노래가 68번째의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군요. 대단하구만. 2023년 7월 우리 시어드너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자, 이번엔 컬투쇼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23년 7월에 어떤 베스트 사연, 레전드 사연들이 여러분들을 웃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종 시계 컬투쇼 레전드 사연들 모아갖고 그냥 함께 무대 위로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아이고 배꼽 조심하세요. Back to the 컬투쇼.
1: 김민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형님과 함께 낮술을 한잔하고 약간은 이른 듯한 저녁 시간에 헤어졌어요. 그저 낮술을 먹으면 저녁 시간에 그래도 이른 시간은 좀 그러네. 더 먹어야지. 술 기운이 살짝 오르면서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지더군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여자친구를 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잔하고 술도 살짝 깰 겸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요즘은 저녁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벤치에 앉아있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혼자 앉아있던 50대 중반 정도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앞으로 오시더군요. 딱 봐도 술을 한 잔 걸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은 대뜸 저희한테 살짝 술 취한 말투로
2: 둘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둘이.
1: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아 피했지만 그날은 저도 한잔 했으니까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약간 멋쩍은 말투로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도 댁에 있는 사모님과 잘 어울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건넸죠. 왜냐하면 그분도 좀 취해서 그렇지 말끔해 보이는 분이셨군요.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그거는 약 1초간의 정적이 지난 후 깊은 한숨과 함께
2: 집에 악마가 살아. 악마가 집에 악마가 살아.
1: 저희 둘은 순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3: 야, 한마디로 정리했네요.
0: 익명을
1: 영원이죠. 세상은 넌 관리는 많다.
0: 그렇죠. 하루하루 재롱과 고집이 늘어가는 30개월 된 딸을 둔 엄마.
4: 엄마예요. 프로이트 발달 단계에 따르면 학문기에 해당하는 우리 딸은
0: 30개월에 학문기야?
4: 응가를
0: 그때 이제 가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4: 응가를 넣으면 꼭 대화를 나누곤 하죠.
0: 응가랑 대화를 나누는데요.
4: 응가야, 오늘은 나오기 힘들었지. 고생했다. 오늘은 우리 응가가 덩치가 작네. 많이 못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응가 안녕! 이라는 인사를 마친 후에야 물을 내리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이 내려주면 난리가 나요.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죠. 며칠 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놀러 오셨는데 우리 딸이 혼자 변을 보는 곳이 너무 대견했던지 친정 엄마는 딸이 응가와 의식을 치르기도 전에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양 우리 똥강아지 그냥 혼자 똥도 그냥 혼자 잘 자네 그냥 이 할미가 물을 내려줄게 쏴앙. 그러자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와, 나 응가랑 인사도 못했는데 할머니인데 응가 돌려줘 내 응가. 아이고 뭐 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응가랑 인사라니. 저는 요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엄마는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죠. 아야가 어? 응가는 좀 이따 또 나올 수 있을게. 그때 인사하자. 어때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내 응가 내놔. 내 응가. 부담은 전 아버지가 임기응변에 나셨죠.
2: 자 그럼 이걸로 대신하자. 자 비슷하지?
4: 응가 대신 고구마를 변기에 넣었지만 소용이 없자 다시 아버지가 제안하셨죠.
2: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응가를 하면 그 사람 대신 우리 똥강아지가 인사를 하고 물을 내리는 거야. 괜찮지?
4: 기발한 제안에 아이는 솔깃했어요. 응? 다른 사람 응가라고? 누굴까?
2: 자 들었지? 지금 똥 마려운 사람 얼른 손들어. 얼른 손들어!
4: 저와 엄마는 아침에 볼일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편에게 지시를 내렸죠. 남편은 마지못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곧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3: 건강한 응가 아닌 것 같다.
4: 곧 아이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갔는데 남편은 당황해하고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아니 왜 울어? 응가랑 인사를 해야지. 너 왜 울어? 엄마 응가가 응가가 인사를 해도 내려가지가 않아. 내 인사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랬어요. 남편 똥이 너무 굵어갖고 변기를 막는 일이 다반사인 우리 남편. 그날도 소리를 들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글쎄 이번에도 변기를 막아버린 거죠. 응가 안녕! 응가 안녕! 다른 변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응가 안녕을 외쳤고 가족들은 서로서로 이번엔 네가 싸라 네가 싸라 네가 싸라 한참을 싸웠답니다.
0: 귀엽다.
5: 귀엽네요.
0: 귀여워 귀여워.
3: 인심이 후한 서울 아저씨 글쓴이 김주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깡까라 깡촌에 살아서 진짜 깡촌인가 봐요. 집집마다 트럭은 있어도 자가용이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0: 진짜 여기다 네. 깡까라 깡촌이라고 써놨어요.
3: 깡까라 깡촌. 깡촌 중에 깡촌. 네. 아.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만 보던 고급 세단 프린스가
0: 이야 아,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네. 장난 아니었어. 와.
3: 최고급 세단이었어.
5: 어, 그렇죠. 네.
6: 아, 장난 아니었죠.
0: 대우 프린스.
3: 프린스가 옆집에 세워져 있었고 흥분한 저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차 주변을 몇 번이나 돌면서 맞아. 구경을 하고 있었죠.
0: 나도 구경했었어. 프린스 처음 봤을 때.
3: 잠시 후 철문이 열리더니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두른 분해가 철철 나는 서울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차 만졌냐고 혼낼까봐 쭈구리처럼 서 있는데 예상외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거시더군요. 이 동네에 사는 꼬마니?
7: 오.
8: 네.
3: 자동차 좋아하니?
8: 네.
3: 차 타보고 싶니? 전 어린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0: 오, 멋있다 멋있다.
6: 와, 멋있다. 아,
8: 진짜요? 진짜 타도 돼요?
3: 그럼. 그러더니 하는 말. 차 주인 오면 태워달라 그래.
0: 뭐야 자기도 아니야? 자기도 지나가던 사람이야.
3: 하고 있었나 봐.
0: 자기도. 와 차.
3: 이러고 자기 네. 갈 길을 가셨어요. 아... 지차도 아니면서 인심만 후한 아저씨였어요.
0: 아 그래도.
3: 저는.
0: 내가 봐도 멋있는 차긴 하다.
6: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3: 차 주인 나타나면 알려줘 나도 한번 태워달라고 하게.
9: 정다영 씨의 사연입니다.
3: 네.
10: 이사를 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검정색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 거였고요.
0: 남편 거였고요까지 하고 물 먹고 해라.
10: 남편 거였고요.
0: 예. 네. 재정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10: 학창 시절 받았던 편지들이나 군 시절 물건 같은 추억이 깃든 것들을 모아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상자의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자물쇠가 달려있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1: 안 돼. 비밀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10: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0: 이미 열 보고 있었구나.
10: 정신을 차려보니 실핀으로 자물쇠를 막 따고 있더라고요.
5: 궁금하니까 이제 어차피 하기로 한 거.
10: 일기장의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뭐 대학생 때 연애 기록 뭐 그딴 거 어차피 다 지나간 인연들인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0: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바뀌어가는 여성분들의 이름 끝에 이런 심경을 적어놨더라고요.
1: 사랑이 싫다.

0: 그 순간 전 일기장을 벽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나다 이 새끼야! 여러분 혹시나 배우자의 비밀 상자를 발견한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몹쓸 호기심은 굉장한 씁쓸함과 현타를 선물해 준답니다.
1: 이게 되게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인 것 같아요. 그죠?
2: 아니 이제 대학생 때니까 그렇게 어린 건 아니죠. 네, 대학생 때.
1: 자, 한껏 웃었으니까 이제 또 노래 하나 듣고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정국의 노래입니다. 그때 당시 1위를 핫100 1위를 찍었던 노래 7 듣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컴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우리 친구는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3: 저는 주로 TV를 봐요.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서 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재밌어요.
4: 저는 휴식 시간에 주로 보드게임을 하면서 보내요. 우봉고라는 게임을 많이 해요. 보드게임을 하면 재밌기도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쉽고 시간이 많이 잘 가요. 그래서 엄마나 친구들이랑 자주 해요.
0: 휴식 시간은 몸을 움직여도 좋고 머리를 비워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겠죠. 잠깐의 쉼표가 다음 시간을 더 힘차게 만들어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쇼.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Alley Hall is in control.
0: 커티쇼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커티쇼 Back to the 커티쇼 어서 오세요. 네, 2023년 7월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쇼다른들은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아이고 또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읽어볼게요. 김경준 씨입니다. 이때 저는 일만 죽어라 했나봐요. 휴대전화 속 앨범을 보니까 업무 관련 사진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아직 이직한 직후거든요. 살아남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었나 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백수였을 때보다는 마음 편했던 시기였어요. 그랬군요. 야, 진짜 사진은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한 장의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이 막 떠오르고 하니까. 김경준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자, 5974님. 여름 휴가로 강원도 인제에 갔는데 아 제가 숙박 날짜를 헷갈려서 예약을 한 주 뒤로 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숙박할 곳이 없어서 동네 허름한 숙소를 겨우 잡아 들어갔는데 야 지금 이 시기에 에어컨이 없고 와우 어떻게냐. 선풍기만 있었어요. 시원하게 즐기려던 여름 휴가가 땀으로 범벅된 여름 휴가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인심 좋은 주인분이 옥수수며 수박이며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셔서 배부르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도 선풍기가 아이고 상상도 안 되네요. 아, 잘 다녀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강원도 쪽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옥수수는 맛있었겠네요, 그죠? 자, 8370님.
2: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 전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갔거든요. 신경 써서 주문한 케이크를 세팅해두고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헉! 케이크 주변으로 개미가 엄청나게 꼬여갖고 아우 폭망했어요. 기억이 나요. 아우 비싼 케이크였는데 아버님도 엄청 아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네요.
0: 아 개미들이 아주 귀신같이 냄새를 맡았구만. 비싼 케이크 뭐네 개미들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억담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세연모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Back to the Culture Show.
3: 평생 가슴에 남을 명언 중의 명언이라는 제목으로 왔네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말벗 봉사를 했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한 어르신께 정말 명언 중의 명언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단칸방 쪽방에서도 애를 6-7명 낳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곤 했죠. 제가 봉사 중에 어르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4: 우리 할머니 애를 8명을 낳았어. 아 좁은 단칸방 시골방에서 애를 8명을 길러내려고 참 고생이 많았어.
3: 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몹시 몹쓸 궁금증이 솟아올랐죠.

0: 도대체 어떻게 단칸방 쪽방에서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쪽방에서 애를 낳자고만 어떻게 비밀이 뭔가. 저는 약간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담식으로 능글맞게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아, 근데 어르신, 근데 어떻게 좁은 단칸방에서요 여덟을 낳으셨어요? 단칸방이면 많이 저기 참 힘들지 않나요? 기술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아저씨 정말. 그때 할아버지의 명언.
1: 방이야 좁지. 세상은 넓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넓어.
0: 단 두 마디에 모든 게 함축된 명언.
1: 논도 있고 밭도 있고.
0: 저는 제 저 말씀을 제 연애 인생의 명언으로 삼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2: 그렇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3: 자, 벌초 갔다가란 제목의 사연입니다. 작년에 아빠와 벌초 갔을 때 일입니다. 너무 무더운 날씨에 아빠는 잠시 쉬었다 하자며 물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깜빡 잊고 아무도 물을 가져오지 않았죠.
2: 아, 목말라. 벌초는 목말르죠.
3: 그렇게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 아빠! 저기 수박이다! 수박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수박밭도 아니고 그냥 산 중턱에 벌초하는 데니까 벌초하려고 간 거니까 산 중턱에 그 묘소만 있는 거죠.
2: 누가 씨를 뱉었나? 그래서 수박이 자랐나?
3: 수박 한 덩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대박! 아빠! 우리 저거 깨서 먹어요. 덜 익었어도 물은 많겠지. 목마르잖아. 그런데 수박을 바라보는 아빠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야 이거... 야 이거 신기하네. 이게 된다고? 와 설마... 와 진짜 이게 된다고? 와, 에이 아니겠지. 와, 설마. 와. 이런 와중에 저는 수박을 바닥에 내리쳐서 드디어 조각을 냈어요. 저도 한 조각 먹었고 아빠에게도 한 조각 건넸죠. 아빠, 먹을 만해. 하나 드셔. 하지만 아빠는 뭔가 찝찝한 표정으로 이러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거 내 뱃속에서 나온 것 같다. 뭐라고요? 작년 벌초 때 아빠 수박 먹고 배탈 나갖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똥을 한 바가지 쌌거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박이 자랐단 말이지. 분명히 자리가 맞는데. 아, 야,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전 갑자기 수박 맛이 구리다고 느껴졌고. 허허, 작년에 똥 싼 수박 씨가 아 이렇게 수박으로 자른다 이게 말이 되나? 아빠는 이러시면 끝끝내 수박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야.
2: 아니 자랄 확률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 걸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4: 그러니까 이게 루아 커피라 그러잖아요. 루아가 아버지네요.
5: 루아가 아버지. 루아가 아버지.
6: 글쓴이 역시 익명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대답할 기회.
7: 얼마 전에 소개팅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고 헤어진 다음 날부터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6: 치과에 스케일링하러 왔습니다.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7: 뭐지? 나와 키스를 준비하나? 아무튼 깔끔한 남자구나 싶어서 네, 꼼꼼하게 잘 하세요 라고 답을 보냈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6: 세차하러 왔습니다. 깨끗하게 세차 시작하겠습니다.
2: 왜 보고하듯이 여자한테 이런 걸 보내?
7: 아, 정말 깔끔한 남자구나 싶어서 네, 세차 잘하세요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문자가 왔습니다.
6: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땀나도록 무게를 쳐보겠습니다.
7: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잠은 자답하는 느낌? 일기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이런 소개팅남의 문자에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서 그러세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6: 회식하러 가고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겠습니다.
4: 뭐지? 진짜?
7: 그러세요.
6: 아침을 굶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든든히 먹겠습니다.
4: 잠깐만.
7: 아니 그러세요.
4: 뭐지?
7: 그러다 소개팅 남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0: 마지막으로 문자가 이렇게 오더군요.
1: 아, 저를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이만 연락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2: 뭐야?
0: 황당했지만 소개팅 남의 일방적인 무한 행동 보고에 지친 저는 네 그럴게요 라고 답을 보내며 만남을 마무리했네요. 제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 이건 무슨 심리인가요?
3: 신성환 씨의 사연입니다. 예. 아빠가 태어난 달이라는 제목으로 여자분이 보내셨네요.
4: 우리 집 둘째 아들 녀석이 한참 말을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달을 세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1월, 2월, 3월 뭐 같은 달을 세는 발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뭐야, 1월은 앞자에 리을 받침이 뒷글자로 옮겨져서 이월이라고 발음하면 되는 거야. 2월은 앞에 받침이 없지. 그래서 그냥 2월이라고 발음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럼 3월은 3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지. 누나 생일은 몇 월이지? 4월. 4월은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4월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럼 엄마 생일은 몇 월이지? 6월. 엄마가 엄마 생일은 6월이니까 6월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아니야. 받침에 기역처럼 조금 센 소리가 나오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 발음은 안 하는 거란다. 그럴 땐 그냥 6월이라고 하는 거야. 아, 6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지나갔죠. 아, 나 아빠 생일도 말할 수 있어. 아빠는 10월이니까 10월. 맞지? 10월. 10월. 비읍이 뒤로 가니까 10월.
5: 야, 이런 거 아무나 줘도 다 1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4: 10월이잖아. 아빠 생일은 10월.
1: 며칠인지 궁금하네.
3: 와.
4: 와, 마지막에 10월 18일.
5: 아, 또 18일이야?
1: 18일일 수 있으니까.
4: 발음하기 힘들어 생략된다는 것을 비읍이 알려주기도 전에 아들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우린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와, 아빠 생일은 10월. 아빠 생일 10월이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진 아빠를 제외하고 모두는 행복했어요.
3: 야, 그럴 수 있네. 어우, 이게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네요.
5: 자,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6: 이 이야기는 20년 전 제 남자 사람 친구의 실화입니다.
3: 20년 전에
5: 남자 20년 전에 남자 친구,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니까
3: 사귀었던 친구가
5: 애인은 아니고요.
6: 젊은 시절 주말엔 다들 멋내고 시내로 놀러 가잖아요. 제 친구도 멋을 한껏 부리려는데 뭔가 팔이 허전해서 야광 팔찌 두 개를 차고 나갔대요.
3: 신기하다. 이 사람 팔이 허전해서 시계도 아니고.
5: 이거 공연장이나 놀이공원에서 차는 거 아닙니까?
7: 클론 백댄서 출신이셨나 봐요.
3: 클론이었나?
1: 우리.
5: 어?
7: 아, 오늘은 허전하네.
1: 2003년이면 유행할 때지.
7: 그렇죠.
1: 초련이 유행할 때예요.
6: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오락실에서 오락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놀던 중에 급똥이 와서 화장실에 갔대요.
3: 왔구나. 왔어. 또 왔어.
6: 근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던 몇몇의 아이들이 있었대요. 아하. 제 친구는 똥이 너무 급해서 일단 변기칸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가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다가 그 무리와 마주치고 여기서 담배 피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러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요. 제 친구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니 뭔데? 니 뭔데? 내 친구한테 시비... 폭! 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날아온 주먹.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불을 끄고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0: 아, 야광 팔찌.
1: 대충의 자리를 파악하고는 바로도 형광등 스위치 버튼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제 친구만 만신창이가 됐죠. 깜깜한 곳에서 친구의 야광 팔찌만 반짝 빛나서 다들 야광 팔찌한 제 친구한테만 달려들어서 때렸대요. 심지어 같은 편인 친구까지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2: 야광 팔찌.
3: 야광 팔찌가 한번 뚝 부러뜨리면 꽤 오래 가죠. 몇 시간을 가기 때문에.
2: 글쓴이 익명입니다. 아, 우리 익명 씨가 보내주셨네요.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배치받았을 때입니다. 훈련소 때는 다들 계급도 똑같고 사람들이 정이 있어 보였는데 자대로 배치되고 가니 뭔가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세상 인자해 보이는 병장이었더니 왜 이렇게 경직됐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자, 이거 하나 먹으렴. 하면서 초코파이 하나를 던져준
3: 수. 이야, 눈물 나지.
2: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병장이 다음 날 제대를 하더라고요.
3: 기대려 그랬는데. 나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2: 바로 다음 날. 그러면서 야, 나 간다. 그리고 내 간물대에 초코파이 잔뜩 있으니까 니들 먹지 말고 막내 줘. 오. 야.
4: 아이고, 의미 없는 외침이죠.
2: 하면서 저에게 그 귀한 초코파이를 잔뜩 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초코파이는 관물대에 쫙 먹어놓고 하나하나씩 몰래 화장실에서 먹었습니다.
3: 화장실에서 먹어. 아,
4: 진짜 다 주셨네.
2: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모때 관물대 검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관물대엔 아직 6개 정도의 초코파이가 남아있는데 버릴 수도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는 소중한 내 초코파이. 그때 제 훈련소 동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은 종교 행사 갔다가 초코파이를 20개나 받아와 숨겨온 전설의 훈련병이었죠.
5: 이봐 동기, 내가 초코파이 20개 숨겨온 방법 그거 알려줄까? 그건 말이야, 초코파이 봉지 구멍을 살짝 내는 거야. 그럼 질소가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들지. 그걸 건빵주머니 안에 차곡차곡 넣는 거야.
2: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점호는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받는다는 거였죠. 초코파이를 넣을 건빵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코파이 6개를 막 뭉개서 속옷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4: 엄청나 보이겠는데?
2: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드디어 본격적인 저녁 점호 시작. 근데 그날따라 저희 분대가 관물대 정리가 제일 안 돼서 얼차례를 받게 됐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났다. 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상병이 저를 보고는 기겁해서 야 너 이렇게 소리치더니 일찍 사는 게 아유, 아, 우리 막내 똥 쌌습니다.
3: 예, 이게 뭉쳐놨던 게, 예, 뭉쳐놨던 게 이제 빨리 거기서 나온 거야.
4: 아, 부대장님, 아, 막내 똥 쌌어요. 아, 똥 쌌습니다.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 뒤를 봤는데 기압을 봤다 이게 터졌는지 더운 날씨에 눌리고 초콜릿이 녹아서 반바지 사이로 이 초코파이들이 빠져나 바닥에 뚝 떨어진 겁니다. 아유, 그게 흡사 영락없이 똥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일찍 사령님이 아유, 야,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지. 참, 그
3: 말하면 똥을 싸냐.
2: 아유, 진짜 너, 야, 아무래도 그렇다고 똥을 싸냐 인마. 아유, 아유, 자, 다들 들어가시오. 오,
3: 야, 야, 야.
2: 하고 급히 나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초코파이라고 했다가는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날 이후로 군대 똥.

0: 나베기로 남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아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맞다 캡슐.

자, 백투더 컬트쇼.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 될 텐데, 자,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1년 3월로 한번 떠나봅니다. 요때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수다입니다. 아, 나가수. 이게 정말 화제가 됐던 방송이죠. 2011년 3월 6일에 첫 방송을 했고요. 박정현, 우리 정현이가, 아, 김범수, 윤도현, 이소라, 우리 소라 누나, 아, 정엽, 백지영. 야, 엄청난 실력파 가수끼리 경연해서 탈락자를 정한다는 게, 아,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률이 9.9%였지만 한 해 방송될수록 한 해 한 해가 아주 화제가 많이 됐었던. 지금 만약에 이걸 이때 했었으면 뭐 SNS가 그때는 막 파급이 많이 안 됐을 때라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2011년 3월 우리 쇼더런들은 어떤 추억이 남아있는지, 그 추억들, 정말 소중한 추억들 제가 궁금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여기다가요, 샵의 0771 긴 문자. 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세요. 자, 그때 당시에 히트했던 곡들이 꽤 많은데요. K.O.1의 노래도 히트했었고, 빅뱅의 투나잇, 오송지현의 미친거니, 휘성, 그리고 CN블루, 걸스데이, 아이유, 뭐 이런 노래들. 오, 되게 많은 노래들이 그냥. 동방신기 이것만 알고가. 오, 시크릿의 샤이보이도 이때 그랬었구나. 근데 이 중에 뭐 듣는 거죠? 아우, 빅뱅의 노래를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아, 저도 콘서트를 가는 빅뱅. 2011년 3월 히트곡. 자, 빅뱅의 투나잇을 듣겠습니다. 아, 이미 노래가 나왔죠, 지금. 8월 19일 날 노래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빅뱅의 생곡이. 빅이란 노래. 아, 듣고 싶은데 아직은 지금 그 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갖고. 자, 이 노래 듣고 3, 4부로 넘어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자, 여러분의 친구 드스타츠 커트쇼 3부의 문이 열립니다. 3부가 시작됐어요. 자, 3부는 우리 토요일 3부는 뭐예요? 그래요? 무슨 코너예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 진짜 서운하게. 오, 그렇죠.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텐션 남매 랄랄, 딕펑스의 김태현 역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언프리리 랩스타 3의 우승자. 아하, 랩도 잘하지만 노래하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고 사투리가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굵직하게 쓰는 그 친구. 자, 비가 내리면이란 노래로 돌아온 자이언트 핑크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노래도 아까래 라이브로 불러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 방청객들도 엄청 많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4: Best sleep.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깊은 음색과 우아한 피아노 연주, 절제된 감성과 세련된 해석,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다이애나 크롤. 10년 만에 내한 공연.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8세 이상 관람가.

0: 자,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말의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의 콜센터. 와, 그렇지 그렇지. 요게 또 콜센터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콜트쇼 사랑의 콜센터를 지켜주고 있는 텐션남매, 자, 랄랄 그리고 디펑스 김태현.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펑스 김태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Unpretty Rap Star 3에서 우승을 하면서 래퍼로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더니 이번에는 센언니 아니고요,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를 부르는 감성언니로 다시 돌아오

0: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이언트 핑크!
1: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핑크입니다.
0: 야, 이제 되게 오랜만에 컬투쇼에 나오셨어요.
1: 진짜 한 거의 6년 만, 7년 만.
0: 저 컬투쇼 출연을 찾아보니까 2018년이 마지막이었어요.
2: 진짜 오래됐네.
1: 그러고 결혼.
0: 그럼 8년인 거예요. 8년 네. 만에 나오신 거예요.
1: 그때가 아마 누구분한테 고백을 하다가 저 고백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3: 아니 그때가 이미 연애 중이었는데 에이. 우리 개그맨 이용진 씨가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0: 아 맞아 맞아 그래. 아니
3: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 1위하고 그랬어요.
1: 맞아요. 아니 오. 그 정도인가 나 놀랬는데. 네, 진짜 아니 원래 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잖아요. 네. 밥도 같이 먹고 싶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1: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공개 고백이더라고요.
3: 공개 고백.
2: 아, 약간 팬심으로 고백을 한 거.
1: 네, 아,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합니다 했는데. 오.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결혼하시고 저도 결혼하고.
0: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당시에 그 팬심을 고백을 할 때 남편 지금의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죠.
1: 예. 예. 아 근데 남편이 다행인 게 밖에 나가서 해서 다행이라고 집 와서 하지 말고
0: 아 집에 와서 하지 말고
1: 하루 종일 이제 TV 보면서 이용진 짱 이러고 있으니까
3: 아 그게 진짜 편심이지 네. 남편한테 와서 나 진짜 사실
1: 아우 이상하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0: 이용진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빨리 사귀어서 결혼을 해버렸어
1: 단독 기사까지 내셨다는
0: 와 자 4년 그 후 4년은 연애 후에 2020년 자핑이 결혼을 했고요 2022년 4년 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이제 5살 됐어요. 엄마.
3: 5살.
0: 어때요? 엄마가 되니까 옆에도 지금 유라 씨도 엄마거든요.
1: 아, 아니 뭔가 옛날에는 좀 저를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맞아요. 조금 제가 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진짜 많이 변했어요.
3: 전 진짜 아까 정말 처음 뵙기도 했지만 못 알아뵀어요. 배우분이신 줄 알고 옛날에 그 래퍼에 되게 힙하셨거든요.
0: 약간 센 언니 느낌 있었잖아요.
3: 네, 진짜 네. 머리랑 엄청 힙하시고
2: 그래서 맞아, 맞아.
3: 어, 진짜 맞으세요? 그랬더니 아 저희가 또 아기를 낳아서 어, 저도 낳는데 저는 왜 있죠? 저는 왜 똑같은 거죠? 막 그랬는데 아 너무너무 좀 진짜 청순하시고
0: 맞아 맞아
3: 배우 이미지가
1: 아, 이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하. 좀 얌전해질 필요가 있다
0: 약간 생각하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홍콩 여배우 느낌
3: 그쵸 그쵸 되게 좀 우아하면서 매력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0: 이렇게 차분한데 무술은 잘하는
1: 무술이요?
0: 무술
3: 뭐 이목구비 또렷하고
1: 아 많이 배웠어요
0: 결혼하니까 어때요? 애 엄마가 또 되고 이렇게 같이
1: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름 비록 좀 줄기도 했고 하지만 마음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좀
3: 저한테 5살까지만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2: 5살이요?
3: 조금 편하다고
2: 아 너무 멀었는데
0: 4살을 좀 지나가줘야 돼
3: 그러니까 쉬싸고 와 그러면 알아서 갔다 오고 뭐 옷 가져와 이러면 가져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아직 놀라운 일이라서 그게 아직은
0: 지금 서빈이 몇 살이죠?
3: 2살인데 아직 기저귀 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키나 이런 걸 몸집을 봤을 때는 5살이잖아요
3: 몸집은 5살인데 정신 연령이 2살인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0: 어 근데 새로 갖고 온 신곡이 어 본인의 인생의 변화를 갖고 왔는지 되게 차분한 노래를 또
1: 네,
0: 감성 돋는 노래. 오,
1: 네.
0: 자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떤 노래예요?
1: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인데 내리면. 제가 예전에는 노래를 했었어요. 어릴 때.
0: 어릴 때 노래를,
1: 노래를 했었었는데 이제 데뷔를 랩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계속 랩을 하다가 더 늙기 전에 이제 목소리도 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늙기 전에 좀 더 노래랑 랩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0: 아, 원래 노래를 했었구나.
3: 아니 근데 롱브리티 랩스타 우승을 하셨잖아요. 아, 랩도 원래 잘하셨던 거예요?
1: 목소리가 좀 이러다 보니까
3: 아니 그래도
1: 아, 뭐 조금 어떤 이래 말하면서 내가
3: 아니 노래를... 왜 그러냐면 말이 되게 빠르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랩 잘하는 줄 알았는데 랩을 절대 못하거든요 그럼 리듬감이랑 완전 다른 다르죠. 영역의 재능이라
1: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3: 와
0: 그 싱어송라이터 베이빌론이 피처링을 해줬네요 이게 지코의 보이스 앤 걸스 노래 시작할 때 나오는
3: 베이빌론
1: 맞아요
0: 그 베이빌론이 피처링을 해줬어. 네. 같이 질문이 좀 있으시면.
1: 아니 거의 없는데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해외 아티스트랑 많이 작업을 하세요.
2: 아, 그렇구나.
1: 거기 살짝 베이비. 끼고 싶어가지고 살짝.
3: 어떻게 연락을 드린 거예요?
1: 네. 연락 드렸.
0: 형케이 또 이렇게.
3: 영어로 연락 드린 거예요? 영어로?
1: 아니요
2: 한국분이에요.
1: 한국분이시죠.
3: 아니 그래도 약간 해외 사람들이랑 많이 하니까 괜히.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0: 사투리 한번 도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1: 도와주시더라고요.
0: 제목부터 멜로디 가사까지 되게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 원래 사실은 이 곡이 10년 전에 나왔던 곡이거든요.
0: 예?
2: 10년 전에 나왔었다고요?
1: 아니, 10년 전에 됐어? 썼던. 아니, 제가 쓴 건 아니고 같이 이제 PD님이 있는데 PD님한테 이 곡을 받았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제가 좀 감수성이 좀 있고 F거든요. 친한 사람들은 아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센 언니다 보니까 어땠어요? 안 해요!
2: 아, 이미지에 뭔가 안 맞았구나.
3: 뭔가 안 맞아서?
1: 근데 지금은 한번 다시 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다시 받아서 좀 바꿔가지고 내게 되었어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아, 신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아. 예, 지금 좀 같이 들어볼 텐데 라이브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1: 아, 네. 와!
3: 처음이에요, 처음. 와! 처음이에요, 최초 공개입니다.
0: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응원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나서 라이브는 컬투쇼에서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1: 처음이에요.
0: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자이언트 핑크의 비가 내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후.

0: 다른 느낌, 다른 느낌.
1: 아, 원래 나왔던 노래 같지, 진짜?
2: 그래, 있지.
1: 10년 전에 나왔던 노래 같아요.
2: 어, 약간 기존에 있던 노래 같아.
0: 예전에 뭔가 감성이 있어, 확실히.
1: 너무 잘 어울리고, 뭐 신곡 같은 막 뭔가 어,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0: 와, 그게 있다고 하시나가지고.
3: 아마 오우. 똥 싸다가도 이제 계속 맴도실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비 올 때 들으면 진짜 좋겠어요. 어. 아,
2: 이게 가수로서 그 비 올 때 그 들을 만한 노래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
0: 아, 너무 좋죠. 와,
2: 뒷봉수는 없나? 비에 관한 노래?
0: 뭐 있는데.
1: 불러줘요.
0: 뭐 또 감기가 와 버렸어요. 어제는 비를 맞았거든요. 약간 이런 발라드 노래. 약국의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네, 약국에 가면 많이 들어주세요.
2: 아, 약국에 가면. 야, 병원 가서 처방 좀 받고 약국 갈 때 들으면 좋은데.
0: 아, 딱이죠. 네, 아프신 분들.
2: 아, 노래 너무 좋아요.
1: 진짜 너무 좋아요.
0: 아,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

0: 주세요.
1: 예,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문자가 왔는데 아까 노래 반주가 딱 시작되기도 전에 온 문자가 있어요. 성질이 급하신 분인데 노래를 안 들어봤거든요. 저분이 분명히
0: 안 듣고
1: 3436님이 너무 감미로워요.
2: 아니 아직 안 들어봤는데.
1: 왜 어디 계세요? 3436. 아 저분이
3: 아니, 듣고 보내주셔야지. 예. 예.
0: 인트로 듣고 바로 감미로웠나.
2: 아유, 감미로울 수 있지. 네, 3336님.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차로 달리며 이별한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 같네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생각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디테일하네. 이별한 남친. 사려니 숲길.
0: 4678님. 자이언트 핑크. 홍콩 여배우 왕조연
2: 닮았어요.
3: 왕조연.
0: 야. 너무 예쁘다.
1: 왕조연 참 짱이지.
0: 4678님. 너무 감사드려요. 왕조연. 어머.
2: 정말 미인이에요.
1: 왕조연 뭐 장만옥 뭐 이런 느낌.
3: 맞아요.
2: 정말 미인이잖아. 야.
0: 너무 행복한데.
1: 자, 자이언트 핑크 새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컬센터 코너 설명드릴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처 문자 게시판을 보고서 아무 문자를 뽑아오고 즉석으로 전화를 드려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은 전화 오는지 몰라요. 그냥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냅다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모르는 번호라고 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은 실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3: 실패. 아니,
0: 숨을 쉬세요.
2: 예. 3년 했어요.
1: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노래 불러주면 컬처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스피싱에서 노래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자, 사랑의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제는 랄라.
2: 제발.
1: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2: 오늘은 제 그 밤이 깊었네.
3: 아, 크라잉너.
2: 크라잉너스.
1: 밤이 깊었네. 야, 요 노래 좋죠. 자, 호보 문자 읽어볼게요. 자핑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0: 1129님.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데요. 남친하고 호캉스를 하고 싶어서 낮부터 예약을 잡으려는데 포항에는 호텔, 모텔, 심지어 민박까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 겨우 한 군데 호텔이 예약이 되길래 체크인하러 갔더니 예약 날짜를 잘못 입력한 거 있어요. 휴가 막바지 기간이라 포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어서 본인들 집으로 돌아가세요든.
2: 아, 포항이 좋더라고요.
1: 포항이 좋아.
2: 해수욕장도 엄청 맑고.
0: 맞아.
2: 가보진 못했는데.
1: 여기 호미곶 있잖아요.
0: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2: 아니, 뭐, 매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포항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맛집도 많고. 맞아.
1: 포항에 진짜 포항 물회가 포항 스타일인데.
2: 과메기도
3: 맛있지.
1: 네, 과메기는 이제 달라요? 겨울 쪽이고 맛있겠다. 포항 물회는 그 물이 자박자박한 게 아니고 비빔회예요.
2: 아, 달라요 맛이.
1: 포항 물회는
3: 물회가 아니네요.
1: 포항 물회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밥이랑 비벼 먹는 건데.
2: 그래서 밥을 주시는 거구나.
1: 너무 맛있어. 됐다. 너무 맛있어.
3: 물회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지.
1: 너무 맛있어.
2: 돌아가라는데 또 가고 싶네요.
1: 휴가 가고 싶네요. 휴가들 다들 다녀오셨어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2: 그렇게 조용히 했잖아요. 오늘 휴가가 끝났기 때문에.
1: 컬투쇼 방청 오는 게 휴가지 뭐.
2: 맞아요. 4751님. 17년 만에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서 전셋집을 얻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도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겠죠. 컬투쇼에서 이사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예. 이사 꿀팁. 아, 요즘 전셋집 진짜 매물이 없을 텐데. 잘 구하셨네요. 그래도
1: 전셋집을 얻었으니까 이사는 뭐 본인 스타일로 원하는 가구들 좀 장만하고 그러면서 설레는 거지 뭐.
3: 맞아.
2: 이사 꿀팁.
1: 예, 예. 예, 알아서 하세요.
2: 팀을 빨리 싸보세요. 빨리 빨리.
3: 자, 오이상구님. 대구 살고 있는 6년 차 사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신혼 초 장인어른댁에 갔는데 염색약이 있더라고요. 용감하게 아버님 염색해드릴게요 하고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양옆 뒤쪽까지 꼼꼼하게 바르고 머리카락이 몇 가닥 없는 가운데 부분까지 다 발랐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염색약을 씻어냈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두피 부분까지 아주 선명하게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2: 헤어라인이네.
3: 그때는 신혼초라 장인어른께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장인어른은 한동안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아버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2: 아유, 그래도 착하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위가
0: 그러니까 염색해
2: 주는 어른한테 염색해 주는 게
1: 염색이 두피 안 바르고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카락만. 숫자가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싹 발라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2: 아우 그렇게
3: 잘 넘겨야 되죠.
1: 그래 잘하셨네. 그래도
2: 두피까지 하면
1: 추억이 남잖아요.
2: 맞아요. 헤어라인 되고.
1: 자,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랄랄?
2: 어디다 해볼까요? 이게 진짜 이게 라이브여서
3: 염색약 있었고.
1: 포항 있고
3: 포항 있고
2: 포항 해볼까요?
0: 포항.
2: 네. 오케이.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분
1: 어떻게 휴가를 마쳤는지
0: Let's go.
1: 궁금합니다. 포항

0: 1129님께 지금 전화 드립니다. 1129.
1: 포항에서. 안경을 왜 끼시는 거예요?
2: 아, 저 오늘 약간 락커 느낌이라. 일부러 스탠드 오늘 마이크도 준비해가지고.
3: 마이크 스탠드까지.
2: 네, 일부러 좀 오늘 준비해가지고.
4: 고객께서 전화를 드렸어.
2: 뭐야?
1: 바로 끊어버리시는데.
2: 거절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방해금지 모드인가?
1: 방해금지인 것 같아.
3: 한 번 더.
2: 방해 한번 해볼까요?
0: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129 포항에서 하시는 분. 바로 16일 문자를 보냈는데요.
2: 이제 간다. 방금 거절하신 건가? 일 중인가?
0: 고민 중인 거예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랄랄인데요. 포항에 사시지요? 그 포항에 그 호텔을 예약하려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하러 왔다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얼른 집으로들 돌아가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포항에 가고 싶어 전화했거든요. 제 노래를 끝까지 들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밤이 깊었네 라이브 큐.
3: 아, 왜 이렇게 잘해.

0: 야, 오, 너무 좋았어요 노래.
1: 아, 잘 어울린다.
0: 아, 가사까지 또 포함을 넣어서 이렇게. 자, 과연 1129님은 랄랄의 신나는 노래를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만나주세요.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실패.
3: 아니, 끊었나봐. 끊었나봐. 와. 이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0: 이게 노래가 아니, 시작되기
3: 아니,
0: 전에.
3: 아니 내가 대사를 하고 포항을 몇 번을 불렀는데.
0: 노래 시작되기 전에 끊었대요.
1: 말투가 좀 너무 좀 그랬나?
3: 아까 말인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2: 아, 사투리가 수상해 보였어요?
1: 아~ 수상했어.
3: VC피싱이.
1: 네, 어딘지도 알지? 모르겠고.
2: 아, 너무 보이스피싱 같았어요? 네. 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투리를. 아, 그러면
3: 진짜.
2: 아, 다시 걸어서 물어보면 안 돼요?
0: 응, 걸어볼까요? 아,
3: 궁금해.
0: 네, 걸어보죠 뭐. 걸어보죠.
3: 너무 궁금하다.
0: 다시 걸어보죠 뭐. 놀라서 끊은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아니,
1: 너무,
0: 이거 뭐지?
1: 너무 수상했어.
3: 숨도 못 쉬게.
2: 네. 수상했어요?
1: 수상했어. 수상했어.
4: 고객께서 전화를 전했어.
3: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 아, 보이스피싱. 예.
0: 자, 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 예. 아, 어렵네.
0: 예, 사투리를 쓰면서 괜히 다다다다다 계속 뭐지 해야 되는데.
2: 아, 그냥 표준어로 할 걸.
3: 아니, 여기 앞에 사투리가 너무 수상했어. 자핑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왔네.
0: 자핑은 아, 부산이에요?
3: 네, 저 부산 사람이에요. 아,
0: 부산이구나.
3: 네, 아직 못 고쳤습니다. 서울 산 지 한 15년 됐는데.
2: 그럼 여보세요, 랄랄입니다. 포항 사시는 거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3: 여보세요? 랄랄인데요.
2: 랄랄인데요.
3: 랄랄인데요.
2: 랄랄인데요.
3: 포항 사시는 누구 맞으시죠?
2: 포항 사시는 누구 맞으시죠?
3: 맞지, 예.
1: 맞지,
3: 예. 아, 약간 이런 식으로.
0: 그냥 드릴게. 사투리 쓰지 마.
2: 전화 받아.
3: 받으라 이렇게.
0: 노래를 하나 듣고 갈 거예요. 에이. 자핑 노래 중에 뭐 하나 듣고 갈까요?
3: 아, 또 살랑살랑거리는 노래가 또 있거든요. 제 곡 중에 제일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너를 사랑하진 않아라는 자이언트 핑크 케이시랑 같이 부른 노래거든요. 케이시 하니까 케이시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0: 자, 그 노래를 듣고 그러면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여름이 되면 헝가리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 대신에 차갑고 상큼한 수프 한 그릇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제철 맞은 신선한 사워 체리로 만드는 차가운 메질 레베시 사워 체리 수프가 대표적인데요. 계피, 정향 등 향신료를 넣고 우려낸 물에 사워 체리를 넣어 으깨면서 익혀주다가 소금, 설탕,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고요. 수프가 다 끓여지면 마지막으로 소량의 밀가루와 사워크림을 넣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서 먹게 됩니다. 수프보다는 상큼한 디저트에 가까운 맛이지만 헝가리에서는 메인 요리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로 인기가 많습니다. 무더위에 떨어진 입맛을 되찾아주는

0: 헝가리식 냉과일 수프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메뉴 사워체리 수프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사랑의 컬센터 4부의 문을 엽니다.
1: Let's go! 가자!
0: 자, 랄랄이 오랜만에 실패를 했고요.
2: 아쉽게 됐어요. 예.
3: 저처럼 안 하시면 됩니다.
1: 절대 안 해요.
0: 우리 태연 씨하고 랄랄 씨 각자 SNS에서 요즘 노래 중에 커버하고 싶은 노래는 뭔가요? 라는 좀 팬의 질문에 코르티스 레드벨벳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어?
3: 가능?
1: 코르티스
3: 가능?
0: 야, 요즘 핫한 노래를 이걸
2: 아 근데 저 이거 말고 아까 그 자이언트 핑크님 노래
1: 어 비가 내리면
3: 불러주세요.
1: 진짜?
0: 어머머
1: 돼요?
3: 진짜 바로 돼요?
1: 아 돼요?
3: 아까 잘못했잖아요.
2: 아 되죠.
4: 혹시라도 또 비가 내리면
3: 오!
4: 또 비가 내리면 너를 볼 수 있을까?
3: 오!
4: 첫사랑처럼 빠져들었던 그런 너라서 보고 싶나 봐.
0: 오!
1: 아니 내보다 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보다 잘하면
0: 노래를 빼앗았네. 뺏었어.
1: 배워야 되겠네.
2: 멜로디가 너무,
3: 너무
2: 좋아가지고
3: 네. 바로 외웠어요?
0: 노래를 빼뜨려갔다.
3: 어 진짜 뮤지션이야 정말.
1: 대박이다.
2: 아, 감사합니다.
3: 어, 나 아까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멋지다.
0: 그래 잘하네.
1: 오, 진짜 잘한다.
0: 코르티스도 좀 연습을 해봤어요?
3: 조금만.
2: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네, 듣기만 해가지고.
0: 아 그래 오. 아직 이제 그럼 하면 되지 뭐.
2: 도와줘요.
3: 나는 이걸 커버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1: 이런 거 있지 않아요?
2: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막 노래가 헐랭이 뭐 레드 레드 이런 거여가지고 이거를 혼자 여기서 하면 약간 타령이 돼버려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0: 근데 이래서 누가 옹알이를 이렇게 하니?
2: 근데 진짜 이런 느낌이라
3: 아니, 이 노래예요 이런 노래.
1: 아 팔랑기 팔랑기 때 레레 이러네. 눈치나 살피기
0: 도가니 사리기 넘어가 울다리
3: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주변을 살피기
0: 헐랭이는 안 나오는데
2: 헐랭이가 아니구나 팔랑기였구나.
0: 공댕이 가리기 주변을 살피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2: 맞아요
1: 공댕이 가리기
0: 자 랄랄 왜 이름이 랄랄이신가요? 라는 그 질문에 신나게 랄랄로 지은 건데 남들은 땡랄 발랄로 암
3: 지어주셨어요 팬분들이.
0: 야, 그거를
3: 땡랄 발랄이라고. 네 저는 그냥 신나서 지은 건데
0: 이렇게 답을 달았고요. 랄랄 이름은 본인이 지은 거잖아요. 그죠?
3: 네네네.
0: 본인이 지은 거.
3: 랄랄랄랄랄랄랄 신난다 랄랄 했는데 땡랄 발랄이라고.
2: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랄랄이라는 이름 자체가.
3: 근데 이제 한 이제 많은 분들이 50대 넘어가시면 저 랄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랄라.
1: 랄라야.
2: 발음이.
3: 랄라야.
0: 발음이 어려워. 랄랄 어렵잖아요.
3: 랄라야.
0: 자핑은 어떻게 다 본인이 지은 거예요?
1: 아니 어떤 래퍼분이 지어주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키가 좀 작으셨어요.
0: 아 그래서 커버였나 보다.
1: 자이언트. 커버해서 자이언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여성여성하고 이러니까 뭐 예쁘다 해서 핑크 붙여주셨는데 원래는 뭐 여러 가지 립밤 이런 것도 있었고
2: 립밤?
1: 블랙 위도우 뭐 이런 거 있었고
2: 히어로, 히어로
3: 래퍼니까.
1: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립밤 하면 어디 디스 나가면 니입에 처발리지 립밤처럼 이렇게 된다고.
0: 디스레버
1: 안 된대 가지고
3: 안 된다 그래서
1: 자이언트 핑크
0: 우리 자핑 신곡 비가 내리면을 우리 친분 있는 가수들이 좀 이렇게 노래를 커버를 좀 해주고 하셨나요?
1: 맞아요 맞아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3: 와 많은 분들이 불러줬네요.
1: 요즘은 막 이렇게 자기가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다 보니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0: 이 방식이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태연 씨도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1: 아직
0: 좋겠다.
1: 끝나지 않았어요.
2: 그럼요.
1: 진짜요?
3: 잘 어울려요.
2: 알겠습니다.
3: 네. 와 진짜 많이 불러주셨네.
0: 허가, 카라, 허영지, 오마이걸, 효정, 유성훈, 레이나 씨까지.
2: 아 좋다 좋다.
1: 너무 좋아요.
0: 다 본인이 전화를 해서.
1: 네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신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수들한테 연락을 드려.

0: 가지고 좀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심이 좀 더 컸어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부르는 게.
1: 그러면 어떨까?
0: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 네.
2: 노래 너무 좋아.
3: 아까 태연 씨가 불렀던 그 부분을 커버하면 되나요?
0: 맞아요. 그 딱 그 부분이에요.
4: 아 알겠습니다. 원래 키로 하면 되죠?
0: 아, 아니 저 키는 다 드릴 수 있어요.
4: 원래 키로 주시면 네, 원래 키로 주시면 아,
3: 예. 와 원키로.
2: 여자 키?
0: 그럼 그럼요. 내가 뭐가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3: 와. 자 사랑의 컬센터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딕펑스 김태현. 자, 오 크러쉬의 노래를 준비했네.
4: 네, 크러쉬의 Whatever You Do라는
2: 너무 좋아.
4: 네, 좋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3: 어, 너 뭐든지 다 해. 뭐 그딴 얘기인 거잖아요.
2: 어, 좋다.
3: 자 후보 문자 우리 자핑부터 읽어볼게요.
0: 3206님 저희 3살 아이가 아침에 갑자기 엄마 우리 파란 공원도 가봤고 주황 공원도 가봤으니까 오늘은 노란 공원 가보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사는 분당에 화랑 공원이랑 중앙 공원이 있고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3: 아, 귀엽다.
0: 그동안 아이 귀에는 화랑 공원이 파란 공원, 중앙 공원이 주황 공원으로 들렸나 봐요.
4: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아.
3: 지가 아는 단어는 아니니까 화랑 화랑이랑 중앙. 맞아.
2: 아는 걸로 들어. 아는 걸로. 해야지 이제
0: 다 끼어 맞추는 거지. 네. 귀여워 귀여워.
2: 다음 3357님 아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화가 나 있었는데 형수가 두리안 열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좀 놀리려고 침대 밑에 두리안을 놨습니다.
4: 아니, 진짜 심한데.
2: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이상한 하수구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수리기사님 불러야 한다니까 저한테 15만 원을 딱. 저는 그때부터 두리안을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0: 두리안 러버.
3: 아, 그걸 사 15만 원을 딱 받아 먹었구나.
2: 진짜.
3: 두리안만 싹 치운 거 아니야? 아,
0: 오늘 갖다 넣을까? 침대 밑에다가.
3: 갖다 넣을까?
2: 갖다 넣을까?
4: 네, 자 그리고 또 1046님 매일 오후 3시 컬투쇼에서 하는 케겔 운동 일명 뚱꾸의 힘을 줬다
3: 뺐다. 줬다 뺐다. 요거예요, 요거. 줬다 네. 뺐다. 줬다 뺐다. 요거.
4: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아, 드디어 이딴 문자가 왔구나.
4: 본가인 파주에서 부모님을 뵙고 아산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평소 장거리 운전 때는 군것질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파서 애들이 먹던 떡볶이를 조금 먹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3: 급동이 찾아온 거지.
4: 아하, 그리고 느꼈어요. 이 상태로는 절대 집까지 못 간다. 가장 빠른 휴게소는 한참 남았고 일단 가장 빠른 IC로 넣어서 다음을 생각하기로 했고 정말 이제 너무도 힘들고 톡 건드리면 대참사가 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컬투쇼를 생각했습니다. 일단 힘을 꽉 주자. 그러면서 그리고 살면서 쌀 수도 있지. 싸더라도 상품은 받을 수 있겠구나.
2: 이게 무슨 말이야?
3: 싸더라도 쌌으면 이제 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사연이 이제 생기는 거죠?
2: 나에게 컬투쇼가 있다.
3: 긍정적으로 보내면 이제 선물을 있다. 받고.
4: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신 거구나. 정말 죽은 힘을 다해 버텼고 너무도 극적으로 주유소에 도착해서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운전석도 지키고 가장의 체면도 지켰어요. 컬투쇼 완세.
2: 대박이네 사연이.
3: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번 운동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3시에 상품 소개하면서 똥꼬의 힘을 줬다
2: 따더라도 상품은 받을 수 있겠구나.
3: 줬다가 뺐다가 줬죠.
2: 근데 잘못 조절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발음이 약간
2: 잘못 조절하면
4: 그러니까 뺄 때 조심해야지.
3: 예, 잘해요. 해결 운동 잘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다 하세요. 자 다음 문자 다 읽었나요 이제? 자 네. 하나 골라야 돼요.
4: 뭐 어디다 해볼까? 두리안 있고 분당 사시는 분 어렵다, 그다음에 케겔 운동
3: 케겔 운동
2: 케겔 운동 쌌으면 상품을 드리는 건데 예.
3: 자 가겠습니다. 급동을 잘 참아냈던 1046님 컬투쇼의 똥꼬 근력 강화 운동 덕분에 살아난다는 1046님 전화 받아야 돼요. 전화 받아야 돼.
5: 예, 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딕펑스 김태현인데요. 최근에 케겔 운동으로 아마 그 화장실에 급하셨는데 그거 잘 참아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라디오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좀 하세요.
2: 잘 보내셨잖아요.
3: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2: 줬다 뺐다.
3: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0: 과연 이 좋은 노래를 잘 듣고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을지.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우와,
0: 성공입니다. 아, 성공. 컬투쇼예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와우. 그 제 똥꼬 근력 강화 운동 덕분에 살았다면서요?
2: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아, 겪어본 사람은 알지, 진짜로.
0: 그래도 참사가 일어났으면 사연이라도 써서 상품도 받을 수 있고 좋잖아요.
2: 네, 그 순간에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0: 와, 그래도 다행이네. 얼마나 네. 참아낸 거예요? 딱 소식이 왔을 때 그 네. 주유소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몇 분 정도 걸렸어요?
2: 한 제 기억으로 한 4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야, 어떻게? 어? 야, 진짜 많이 참아냈구나.
3: 신은땀 났겠다.
2: 네, 거기 강변북로 성산대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 근데 휴일이라 차가 엄청 막혔거든요.
1: 아, 아예 빠질 데가 없었구나.
2: 예.
3: 못 참다.
0: 예, 우리 당신의 똥꼬가 아주 평소에 근력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죠?
2: 네, 덕분에 잘 견뎌냈습니다.
0: 그 봐, 결국 이딴 일이 벌어지다니까.
1: 그러니까요.
0: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3: 아, 네. 관략근.
2: 예, 네, 오후 3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3: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0: 그럼 그럼. 지금 어디세요?
2: 아, 저는 그 평택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아, 진짜요?
0: 미군 부대. 네.
1: 어떤 군무원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2: 아, 예, 저는 항공유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항공유.
0: 유.
2: 네네.
1: 항공유 기름.
2: 네네네.
0: 아, 그걸 이제 그 안에서 뭐 비행기에 넣으시고 빼고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2: 네, 저장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 저장소를 운영하시고.
0: 그러면 뭐 영어는 엄청 잘하시겠네요.
1: 그러게요.
2: 많이 서투릅니다. 네.
3: 관략근이 영어로 뭐예요? 여보세요?
0: 네. 아니, S or muscle.
3: 네? 아, 똥꼬만 근육이요? 에스 or 머슬 맞아요?
0: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3: 여보세요?
2: 네네네네. 네.
3: 에스 or 머슬 맞아요?
2: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3: 과연.
0: 아, 예. 그래도 거기 항공유 하시니까 미군 부대에서 본인 소개를 좀 영어로.
2: 아.
0: Yeah, please introduce yourself, please. 오.
2: This is Mr. Chong. I'm terminal manager is the Osan AB Bulk Storage terminal manager. Thank you.
3: Yeah. Thank you.
0: Mr. Joe.
1: 오늘 뭔가 느낌이 있는데?
0: 예, 미스터 조.
1: 한인타운 느낌인데.
0: 예, 예. 예.
1: 느낌 있어요.
3: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멋졌어요.
0: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들리는 기장 목소리.
1: 예, 그런 느낌.
4: 안녕하세요. 기장입니다.
0: This is captain speaking.
4: 목소리가 있어요?
0: This is captain speaking. Fasten your seat belt 뭐 이런 거잖아요.
4: 예, 오늘은 34도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선물 드릴게요. 전화 안 끊으셔 갖고.
1: 네, 노래 끝까지 들어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0: 토요일 방송 들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자, 이렇게 태연은 성공. 와,
3: 좋겠다. 아, 점점 떨린다.
0: 자, 이제 잡핑의 순서입니다. 자연 핑크. 어우,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4: 아, 저 라이즈의 러브 119. 라이즈 아시죠? 어린 친구.
0: 라이즈.
4: 라이브 가고 올 거 그랬나?
0: 예예.
4: 라이즈 노래.
0: 찬 그룹이죠, 라이즈. 네. 자, 후보 문자 잡핑부터 읽어볼게요.
4: 네, 6075. 여기는 독일입니다. 아직 인터넷 설치가 안 돼서 기한 데이터로 컬투쇼 듣고 있어요.
0: 어우, 기한 데이터로. 와. 준학 씨는 독일에서 보내셨어요.
1: 독일에서 문자.

0: 진짜 월드예요. 월드스타예요. 네, 5350님. 8월 22일 저랑 여자친구가 연애를 시작한 지 딱 13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이번 기념일엔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기일을 양력으로 계산해보니까 저희 13주년이랑 딱 겹치더라고요. 여친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기념일이랑 할아버지 기일이 신기하게 겹치네 얘기했더니 여친이 하는 말 그럼 이번 기념일엔 겸사겸사 할아버지도 뵈러 가고 근처에서 데이트하고 오자. 오~ 매번 친척들과 가던 길을 여자친구랑 둘이 가려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
1: 누가 글을 적어놨나요?
0: 그냥 이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2: 광복절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다음 문자요.
3: 또 그리고 9714님 저한테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일 속으로 은근 기대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다녀와도 아무 말이 없길래 참다 참다 물어봤어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그랬더니 딸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그러자 딸이 한참 고민하더니 이랬습니다. 제삿날?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1: 제삿날.
3: 제삿날이 왜 나왔을까요?
2: 엄마 생일인데요.
3: 제삿날. 예. 제삿날?
2: 자, 어디다 전해볼까요?
1: 아우, 어려워.
2: 쇼핑 골라야 돼요.
1: 은근히 독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데이터가 귀한 예. 데이터라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0: 그걸... 시차도 좀 있지 않아요?
2: 예, 애매할 것 같고.
3: 쉽지 않을 거예요.
2: 독일에서.
1: 그렇죠. 뭐 어떤...
0: 어디다 해볼까요? 여자친구랑 같이 뭐 여행 간 것도 있고
1: 제삿날도
0: 있고
2: 제삿날을 받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계신 주부님이시라면
1: 제삿날로
2: 제삿날 먼저 갈까요?
1: 제삿날로 할까요?
2: 예예. 네. 자 모델로 모십니다.
1: 네.
2: 9713님 엄마 생일을 모르고 제삿날이라고 했던 딸 귀여운 딸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생일을 다 알고 있나요?
0: 보통 알지 않나?
2: 여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엄마 아빠 생일 다 알고 있는지.
0: 엄마 아빠 생일 알아요?
2: 몰라요.
0: 알았어요. 모른다네요.
3: 당당해. 당당하면 됐어.
0: 2학년이면 모르는구나.
2: 엄마. 엄마 아빠 생일 알아? 여기는 안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자이언트 핑크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삿날 아니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생일곡으로 러브 119를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상품도 나가시니까 좀만 들어주세요.
2: 네,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0: 감사합니다. 이야!
1: 자, 자핑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9713님은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과연 귀여운 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지. 자, 전화 받으세요.
0: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생일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컬투쇼예요.
2: 네, 신기해요.
1: 신기하죠?
2: 네.
1: 문자를 보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2: 보냈는데 될 줄 몰랐는데.
1: 딸이 아. 재상단을 위해서 너무 웃겼어요?
2: 아,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같이 웃었어요, 그냥.
1: 그랬구나. 이 네. 생일이 언제세요?
2: 저 11일이었어요.
3: 오, 당일에 보내셨네요.
1: 당일날 문자를 보내셨구나.
2: 맞아요. 네, 그날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보냈어요. 네.
1: 아, 그러시구나. 초등학교 2학년 딸 하나 있으세요?
2: 네, 맞아요. 하나예요.
1: 딸 이름이 네. 뭐예요?
2: 아름이요.
1: 아름이?
4: 아름이.

0: 아리요.
1: 아?
0: 아린.
2: 아린.
3: 아린.
2: 아린.
0: 아린.
2: 아린.
0: 네, 아린이요.
1: 우리 아린. 아린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거 토요일 방송 나가거든요. 이게 토요일날 어, 아린이랑 같이 그렇구나. 들으면 되잖아. 아린아 어, 이렇게 하면서.
0: 아린아, 어, 너 같은 딸이 나와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2: 무서워. 무서워. 너 같은 딸이 나와서 너 같은 참 딸이 신기하대. 뭘까? 신기하다고? 너 같은 딸.
3: 너 같은 딸.
2: 어떤 딸이지? 어.
1: 기대했던 딸은 아닌가 봐요.
2: 어, 신기하기도 하고.
0: 저랑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 약간 네 반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2: 반성되기도 하고
1: 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0: 얼굴이요?
1: 응
0: 얼굴은 어 저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격은 저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
2: 그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0: 하고 싶긴 한데 뭐, 네, 부정하고 싶긴 한데
1: 닮은 것 같고 성격도 닮은 것 같고 근데 네. 너 같은 딸이 나왔다고?
2: 신기하기도 하고.
1: 아, 네. 0811. 네, 생일이 맞아요. 제 아들이랑 똑같으시네요.
2: 어머,
3: 아, 그러네요.
2: 진짜요?
1: 예, 우리 아들이랑 생일이 같으세요.
2: 야, 아들 생일에 뭐 해주셨어요?
1: 아들 생일에 뭐 밥 먹고 선물 사주고. 뭐.
2: 어떤 선물?
1: 선물은 평소에 좀 많이 사주니까.
2: 어,
4: 써쓰.
1: 예,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뭐 해주는데.
3: 아,
1: 그 남편한테 선물 받았어요?
0: 아, 네, 받았어요.
2: 뭐 받았어요?
0: 어 생일 축하한다고 말 받았어요.
1: 말 받았어.
3: 말 받았어.
2: 아, 알았어요.
1: 말 받았구나.
0: 아, 네,
2: 진짜, 진짜 좋겠다.
3: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네요.
1: 말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3: 와, 너무한다.
2: 맞아. 이제 끊을까요?
1: 우리 선물 드릴게요. 우리가 노래까지 아, 들어줬기 때문에 잡핑이 선물을 줄 거예요.
2: 네, 10만 원 상당의 상 10만 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0: 아 정말요?
2: 10만 원. 상당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잡핑도 성공.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도시사출 컬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육아는 잠깐 우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은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리신바이오에서 자동 쾌결 운동기기 휴케마,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2: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0: 자, 사랑의 컬센터 스페셜 게스트 자이언트 핑크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컬투쇼 8년 만에 나와갖고.
1: 아, 너무너무 재밌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불러줬으면
0: 좋겠어요. 아, 나와요, 나와요.
1: 그만큼 저도 음악 활동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특히나 이제 나왔으니까 비가 내리면 플레이리스트에 꼭 가면서 꼭 들어주세요. 알겠시겠죠? 그 다음에 가셔서 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0: 아, 내일 몇 번 들었는지 그
1: 스트리밍 몇 번 된지 한번 제가 체크 조금 해볼게요.
2: 너무 좋아요, 노래.
3: 맞아요.
0: 살이 많이 빠져서 오늘 랄랄도 수고했고요.
4: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태연도 고생 많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수고했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1: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arms.
1: 황지성의 황제 파워.

아, 그러고 나서 저도 돈가스가 엄청 먹고 싶어서 돈가스를 먹었답니다. 저희 집에 제육볶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육볶음도 제가 또 잘한답니다. 저는 사실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에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빵댕이들에 비하면 하수였어요. 한참 멀었죠. 빵댕이들은 진짜 오프닝부터 음식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4부 저매추 들으려고 방송 듣는 사람들 마냥 다들 먹자랄,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셨어요. 이게 또 DJ 따라가는 거라고 빵디 때문인 거겠죠? 주말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녁은 뭐 드실 계획이세요? 아직 아이디어가 없다면 배우 이민정이 추천하는 점외추를 들을 수 있는 방송 황제 파워에 집중해주세요. 자, 4부까지 쭉 집중!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스페셜 DJ 이민정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박수가 기네요. 네, 첫 곡은

0: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였습니다. 네, 정말 먹잘알들의 방송. 네, 우리 빵댕이들의 먹을 거에 대한 얘기는 굉장하죠. 제가 집에서 제일 자주 만드는 음식은 사실 요즘에는 김치볶음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인의 입맛이죠. 사실 김치를 얇은 삼겹이랑 볶아도 맛있고, 햄이랑 볶아도 맛있고, 참치랑 볶아도 맛있고, 그냥 볶아도 맛있습니다. 네. 또 오늘 오프닝부터 먹는 이야기로 시작했네요. 자,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있지? 깍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출석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황제 파워에 다들 입장해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신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 나갑니다. 네, 출석 체크의 첫 곡은 핑클의 늘 지금처럼 나가고 있네요.

2917님 민정언니 언니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메리카노, 라떼 뭘 좋아하세요? 네, 저 커피 엄청 좋아하죠. 근데 이것도 기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아가 좋은 날이 있고 아라가 좋은 날이 있고 뜨아가 좋은 날이 있고 뜨라가 좋은 날이 있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이들이 집에 데려온 올챙이가 앞다리가 나왔어요. 오! 개구리 되기 직전이라 무서워요. 아, 네, 앞다리가 쏙, 그 다음에 뒷다리가 쏙 나올 차례죠. 집집마다 애들이 뭘 그렇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은 구피가 4마리였다가 8마리가 됐다가 뭐

네, 출석 체크 두 번째 곡은 NRG의 나 어떻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이성님, 김정원님, 박슬기님, 김민성님 출첵!

당첨되면 퇴사할 거라고 매주 2만 원씩 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복권의 비율도 약간 저축의 개념처럼 조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2만 원, 매주 2만 원이면 조금 많은 감은 있지만 또 될 놈 되리니까요.

출석 체크 마지막 곡은 샤크라의 오 마이 보이. 우리 끝까지 달려가요.

2844님 아들이랑 물놀이 4시간 하고 집 가요. 차에서 잠들었네요. 오늘 밤이 두렵습니다. 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햇볕을 쐈다면 밤에 아마 더 푹 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 애들이 또 잠을 안 깨면 엘베에서 들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아,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낮잠도 자고 저녁잠도 잘 잘 거라는 거에

정라연님. 아, 어머나 오랜만에 놀러왔는데 이 매력 보이스는 누구신가요? 네, 화요일부터 황제 파워 스페셜 DJ 이민정이.

전항선님, 요즘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요. 불안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기분 좋은데 왜요? 왜 불안하죠? 혹시 그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어서 불안한 건가요? 너무 기분이 좋으면 언제 폭풍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아니면 혹시 아내분이 복권 당첨되셨나요?

영화, 어린이 뮤지컬 이런 거 보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감동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또 이 시기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어린이들 같이 즐겨보겠어요. 동심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이정원님, 진용훈님, 최승관님. 오늘 마지막 출첵은 최승관님입니다. 네, 최승관님께는 치킨 상품권. 아, 맛있게 드세요.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치킨 튀기는 소리가 약간 어디서 익숙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귀뚜라미 소리 같기도 하네요. 네, 이거 혹시 빵디가 녹음한 건가요? 네. 아, 개그맨 홍윤아 씨가 직접 입으로 내신 소리.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또 벌써 1부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이무진 님이네요. 이무진 님의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먹다가 남기는 건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올 여름엔 제철 과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먹는 작은 실천으로 수분 충전은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네,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새로운 걸 한번 눌러봤더니 신기한 소리가 나네요. 저는 스페셜 DJ 이민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2928님. 민정 언니, 주말 되면 잠만 자는 남자친구 어떡할까요? 평일에 회사랑 운동 가느라 피곤한 거 아는데 데이트를 못 하니까 속상해요. 아, 이거 좀 난감한데요. 평일에는 회사랑 운동 가느라 피곤해서 못 만나고 주말에는 잠만 자서 못 만나고 남자친구 맞습니까?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혜정님, 남편이랑 딸이랑 동대문 종합시장 가서 말랑이 잔뜩 사가지고 집에 가요. 동대문에 사람 진짜 많네요. 말랑이 왜 어른들도 만지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싶어지는 말랑이. 네. 요새 진짜 지나다니다 보면 가족 단위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면 더 많겠죠? 네, 오늘 2부에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래 감상 힌트 듣고 제목 맞춰보는 코너 오늘은 동심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해볼게요. 노래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신은주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 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네, 코너가 끊이지 않는 황제 파워. 오늘 이분은 귀여운 꼬마 친구의 목소리를 만나봅니다. 황제 파워를 듣는 어린이들 중에 한 명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감상평을 받아보았어요. 과연 어린이는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퀴즈 출제자는 꿈나무 어린이집 솔놀이반의 재간둥이 6살 간효림 어린이입니다. 효림이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요, 춤과 노래 좋아하는 6살 간효림입니다.
0: 고양시에 사는 흥폭발 6살 간효림 어린이. 세상 모든 게 궁금한 못 말리는 수다쟁인데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진심인 우리 효림이의 취향은 아주 확고합니다. 하추핑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유치원 하원길에는 꼭 초코 빵빠댕을 흡입해줘야 되죠. 입맛도 예사롭지 않아 구수한 누룽지에 김치를 척 걸쳐먹는 걸 즐긴다는데요. 블링블링 공주 옷에 왕관 머리띠, 목걸이까지 풀 착장하고 거울 앞에 서면 세상 제일 행복한 공주님이 된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한테

0: 전수받은 입버릇 헐을 연발하는 반전 꼬맹이. 장래 희망은 매일 바뀌지만 현재는 케이크 공장 사장님이라네요. 귀여움이 뚝뚝 떨어지는 효리미의 첫 번째 힌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언니 세 명이 곤조 옷을 입었어요.
0: 아, 네. 공주 말고 곤주 옷. 곤주 옷을 입은 세 명의 언니들이라 세명 하면 역시 원조 요정 SES가 떠오르는데요. 무대 위에서 공주풍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아니면 혹시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전설의 3인조 걸그룹 씨야? 어쨌든 블링블링한 컨셉이라는 거 알았는데요. 힌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막 손을 꺾고 예쁜 척을 했어요.
0: 아, 손을 꺾고 예쁜 척을 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손을 꺾고 예쁜 척은 해야 되지 않나요, 아이돌이? 네. 이거 안무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티아라의 롤리폴리나 아니면 부하걸의 시건방 춤처럼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성의 손동작들이 스쳐가는데요. 또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효리미를 사로잡은 이 독특한 안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다음 힌트, 마지막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1: 눈에 화띈데요. 티가 난대요.
0: 이게 너무너무 핵심 파트인데요. 효리미가 콕 집어서 눈에 확 띈대요. 티가 난대요. 아, 이것 때문에 저희 많은 분들이 아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소녀시대. 근데 소녀시대는 3인조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화려한 매력을 뽐낸 3인조 유닛의 메가 히트곡이죠. 아주 큰 힌트를 하나 더 드린다면 정말 정말 제목부터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더 어려워지시나요? 혹시 다들 정답 눈치채셨나요? 못 채셨으면 다시 한번 혹시 영어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효리미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적으셔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SES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네,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과연 감상평만 보고 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힌트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었죠. 언니 세 명이 금주 옷을 입었어요. 막 손을 꺾고 예쁜 척을 했어요. 눈에 확 띈대요. 티가 난대요. 아, 어려운데요. 솔직히 이 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 듣자마자 했을 거고, 마지막 힌트를 듣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지? 거의 대부분 걸그룹들이 다 공주옷 입고 예쁜 척하고 눈에 띄고 티가 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할아버지한테 전수받은 헐을 연발하고 세상 모든 게 궁금한 흥폭발, 못 말리는 수다쟁이, 6살 효리미. 효리미가 힌트 줬던 빛나는 노래, 테티서의 트윙클이었습니다.

0: 시대의 막강한 보컬 라인 태연, 티파니, 서연이 뭉친 3인조 유닛이죠.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브라스 연주와 시원시원한 고음 파티까지 신나는 리듬으로 가요계를 완벽하게 평정했던 명곡인데요. 당시 공주님 같았던 세 언니들의 화려한 비주얼을 우리 효리미가 아주 야무지게 부착해줬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까지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메가히트곡 테티서의 팅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멋지게 활약해준 우리 효리미가 또 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까요?
1: 민정이 이모 사랑해요. 힘내시라고 노래 불러드릴게요. 기비켜 기비켜 멋진 내 정나가 신노.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반전 매력이 노래에서도 보이네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오늘 정답 테티서의 트윙클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 전당에 올려놓을게요. 네, 문자도 많이 와 있어요. 저희 딸도 1734님 저희 딸도 핫쇼핑 지옥에 빠져 있어요. 핫쇼핑 정말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거죠? 핫쇼핑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뭐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사실 저는 뭐 티니핑부터 시작해가지고 핫쇼핑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이어지는 아이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서희도 아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네, 좋아하죠. 서희도 하츄핑 엄청 좋아하죠?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장민재님, 군대에서 내무실 TV로 테티서를 첫 영접했습니다. 그때 감동이 되살아나네요. 테티서는 영원히 충성입니다. 충성! 네, 그쵸. 그 내무실 TV로 봤으면 영원히 충성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또 보컬도 화려했던 그녀들 테티서. 네. 오늘은 동심 참가 신청 받습니다. 집에 가요 감상 좋아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청취자 이름, 나이, 특징, 자랑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전화드립니다. 네, 2부 끝곡은 빅뱅의 뱅뱅뱅 들을게요. 우리 가녀림 어린이 신청곡이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0: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법률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민정 언니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결혼 2년차 이예린입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 크로스핏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에 진심인 남편 때문에 매일 저녁 메뉴 고르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몸을 키운다고 단백질에 미쳐있거든요.

삶은 계란은 한계가 있고 닭가슴살은 물려해서 다른 메뉴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조림, 목살구이, 오징어찜, 보쌈 등등 수많은 고단백질 음식으로 돌려막기 중입니다. 차릴 땐 귀찮더라도 단백질 요리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알통 자세를 취하는 남편 보는 맛에 힘내서 저녁을 만들어요. 남편은 할리우드 배우처럼 근육질 몸매로 딸아이 한 손에 번쩍 들어앉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 득근 가능할까요? 민정 언니, 또 다른 단백질 위주의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신청곡은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합니다.

네, 오늘은 이예리님 신청곡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자들이 보통 결혼하면 뭐 야식 먹고 이러면서 살이 많이 찌는데 예리님 남편은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 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또몸 만드는 분들이 식단 관리를 해야 하니까 또 식단 관리를 옆에서 서포트 하는 건또 아내들의 몫이죠. 단백질 요리, 네. 제가 아는 분은 황태도 열심히 드시고, 사실 몸을 만들 때 되게 남자들이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좀

0: 벌크업이 되는 고기류를 먹었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조금 갈라지는 때는 뭐 생선류를 먹었다가 그다음에 또 유지기에는 또어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또 먹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구체적인 아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걸다 맞추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저는 삶은 달걀은 좀 물린다고 생각하면 훈제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간편하잖아요. 참치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훈제 연어도 잘 나오고 요새 너무 간편식이 많이 나오고 생선구이 같은 경우도 팩으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좋은 것들 많이 구해서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명의 식단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걸 맞춰서 먹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식품들을 많이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바따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늘 받고 있습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이름, 나이, 연락처, 자기 자랑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신청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해드릴게요. 3부에는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목은 몰라.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해볼게요. 광고 있지? 깍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1: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2: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3: 에버 웰커밍.
12: 영리한 소프트랩.
14: 하이 하이 하이퍼스.
15: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6: 1533 1566 세라하임.
1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7: 어디까지 가시나요?
18: 살아서 장까지요.
17: 혹시 닥터 캡슐 전?
1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9: 닥터 캡슐.
1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황제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소개하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를 두 곡씩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노래 제목이 뜨거든요. 그런 거 살짝 이용하셔서 홈페이지 선곡표 찬스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은 슈퍼주니어 DNA와 DNA와 슈퍼주니어 DNA와 에이프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몰라.

네,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는데요. 정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쁜 게 죄였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D&E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들었는데요. 에이프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아픔도 기쁨도 생각까지도 다 사라진대. 날 보면 사라진대. 한 번도 누구도 유혹한 적 없는데 다 반하니 왜 매번 다 반하니 왜 에휴. 네.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학창시절 미모에 대한 전설. 학창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가물가물하지만 사실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예전에 펑디 너튜브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주 어릴 때는 제가 굉장히 원숭이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원래 이렇게 가장 외모 비숙인 나이가 있거든요. 딱 그 나이가 언젠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성장기가 되기 직전에 약간 살이 오르면서 누구나 약간 그 원숭이 시기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때 굉장히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밥을 좀 덜 먹으면서 살이 빠지면서 아 사탕이 놓여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죠. 네. 소문의 진실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신승훈 씨와 선미 씨의 노래로. 신승훈 씨와 선미 씨의 노래를 제목을 모를 리가 있나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Girl.

네, 제목은 몰라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곡 들었는데요. 정답은 근데 너무 가사에서 말해주지 않나요? 엄마야, 엄마야, 24시간이 모자라였습니다. 네, 신승은의 엄마야,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말을 붙여놓고 보니 정말 엄마들 진짜 하루 종일 너무 바쁘죠. 뭐 전업맘, 직장맘 가릴 것 없이 엄마들은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그게 계속 집에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일거리가 생기고 직장을 갔다 오거나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갔다 오면 다시 집에 오면 일거리가 생기고 그게 뭔가 파도 파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 마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부정하시는 분들, 네, 문자 보내주세요. 네. 네,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에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들 내가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꼭 들어가 보세요.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그럼 저는 4부에 돌아올게요.

0: 제가 결혼을 하면 축가를 불러준다고 예전부터.
1: 아, 난 진짜 마지막 남은 제 숙제예요.
0: 오직 라디오 하나만을 바라보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박소현의 러브 게임.
1: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2: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en, Queen, Sia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en 9월 18일부터 놀이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주자, 공자, 맹자, 순자.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죠. 그런데 본래 이름은 다릅니다. 주자의 본명은 주희, 공자는 공구, 맹자는 맹가, 순자는 순황인데요. 왜 모두 성 뒤에 자라는 글자를 붙였을까요? 여기서 자는 아들 자를 쓰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을 뜻하는 높임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었고요.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만 허락된 존칭이었죠. 그래서 공자는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자라는 한 글자 호칭에도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먹으면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황재성의 황제 파워.
5: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22일 주간 이민정.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청소하겠다더니 바닥에 앉아 옛날 앨범만 3시간째 뒤적이고 계십니다. 과거에 흠뻑 취해 계시나요? 혹시 울고 계시나요? 청소는 내일 하실 건가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444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자 바퀴가 스르륵 미끄러지더니 뒤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하필 뒤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선풍기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아, 빠바바. 바람은 또 어찌나 세게 부는지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정신없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겨우 나와서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완전히 엉켜서 새둥지가 되어 있네요. 거울 보면서 한참을 웃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타가 세게 옵니다. 민정씨, 나 완전히 새됐어.

4448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수 있죠? 의자 바퀴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뒤에 선풍기에 머리가 끼면서 머리가 선풍기에 끼면서 머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완전히 머리가 새됐어. 아무래도 새로 머리를 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자르는 머리는 정말 예술이야. 그렇게 멋있게 예술로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들려드릴 곡은 싸이의 예술이야 입니다.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

네. 토요일은 누구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 여유 속에 신나는 노래도 함께 담아볼까요? 네, 주말에 듣는 월뮤페 출발합니다. 월뮤페 첫 곡은 김현정의 멍이에요.

멍 들으면서 우리 멍 때리지 말고 다들 퀴즈도 풀어봐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요즘 자주 해먹는 요리 말씀드렸죠? 과연 뭘까요? 네, 주간식입니다.

8405님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40초반에 공부 힘드네요. 오, 40초반에 공부? 어떤 공부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40초반에 공부 쉽지 않죠?

전보성님,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 인사 간다고 나갔어요. 아, 너무 떨려. 내가 너무 더 떨려요. 아, 네. 근데 정말 자식의 일은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아들도 언젠간 커서 이런 날이 있겠죠. 근데 저는 떨리기도 하고 왜 미안하죠? 왜 왠지 모르게 왜 미안한지는 모르겠죠. 네, 그게 아들 맘들의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자친구 집에서 아드님을 정말 귀엽게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월뮤페 두 번째 곡은 잭스키스의 폼생 폼사. 자, 토요일은 폼에 살고 폼에 죽고 폼생 폼사 야.

네,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요즘 자주 해먹는 요리 말씀드렸죠? 과연 뭘까요? 네, 주간식입니다. 힌트는 자취생이 가장 만만하게 해먹는 요리. 네, 한국인의 입맛, 요즘은 세계인들도 좋아한다는 그 바로 김치를 하는

네, 7820님. 남편 애들 다 외출하고 이제 내 세상. 진짜 너무 좋구나. 네. 네, 7820님. 네, 이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어색하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이 조용한 순간,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기

네, 5342님. 민정 누나 또 돌아온 저매추 타임. 은근 기대하고 있음. 네, 여러분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한번 사람이 계속 입에서 내뱉으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계속 김치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김치는 또 먹은 것 같네요, 오늘은.

네, 세 번째 곡은 이정현의 줄래예요. 네. 윤혜현님, 러닝머신 위에서 너튜브만 2시간 보고 왔습니다. 나는 프로 시청러. 오, 똑같은 영상을 봐도 러닝머신 위에서 보면 그렇게 재밌다.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 러닝머신을 오래 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를 좀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정해놓은 시간만큼 틀어놓고 딱 이거 끝날 때까지 뛰어봐야지 하면 목표가 좀 생겨서, 저도 예전에 너무너무 뛰기 싫을 때는 아, 이 드라마 하나 볼 동안만 뛰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점점 짧은 드라마를 고르기도 하지만, 네. 어,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윤혜연님, 네,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 딸 파이팅! 아, 네, 애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부모 마음은 더 콩닥콩닥 하겠죠. 아,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저희 엄마가 더 떨어서 제 눈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시길래 제가 아니 내 공연을 보러 와서 왜 바닥만 쳐다보지 나를 안 쳐다보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저랑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할 때 녹화 버튼을 꼭 누르세요. 잊지 말고. 원래 이럴 때 녹화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집에 와봤더니 영상은 없고 이렇게 내려갈 때 있는 하나 있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자주 해먹는 요리 말씀드렸죠? 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네, 김치볶음도 되고, 김치볶음밥도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김치볶음밥을 많이 하는데, 김치볶음만도 많이 하거든요. 밥과 김치볶음을 따로 먹는 거와 김치볶음밥은 다른 음식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흰밥에 먹는 김치볶음과 김치볶음밥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둘다 저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됐군요. 그리고 내일이 제가 스페셜 DJ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죠? 스페셜 DJ 마지막 날까지 저랑 재밌게 지내봐요. 네, 그래서 펑디가 너무너무 약올라서 빨리 올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빨리빨리 올수 있도록 내일 4시에 만나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끝곡은 구보누님의 신청곡, 이소라 슈가의 신청곡, 노래 제목이 신청곡이에요. 네, 오늘도 끝!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 풀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추절 때

0: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내게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Hi, 올리디아.

0: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7: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8: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9: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 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 담아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